0: 지혜들이 넘어진 성화나비가라는 배단 아르시스의 사회공화진 어떻게 성화나비가 성원의 성화권을 알파벨기 성화자다 권할파벨기 성화고차 아르체도포도 아르체도리거든의 고학마 나야 성화자다 고학마 아르시스의 공화진 성화나비가라는 배단 아르시스의 사회공화진 기도 우라룩마 아르마디 그리한테 가기
1: Thank you.